0: 옛글 따라 느긋하게 이어서 들으신 곡 취타 그리고 절화 이슬기의 가야금과 이승희의 해금 서수북의 장구만주였습니다. 다음은 판소리 춘향가 준비했는데요. 방자 이도령에게 춘향 말 전하는데 대목을 이도령의 조상현 방자의 은희진 김명환의 북장단으로 함께 하시죠.
1: 방자 할 일 없이 건너와 도령님 전 고하되
2: 아무리 가자 해도 종시 듣지를 않고 도령님 전의 욕만 담고 읍디다.
3: 아니 욕은 무슨 욕을 하더란 말이냐?
2: 안수의 접수와 해수 결이라고 읍디다.
3: 그게 욕이 아니다. 오늘 밤 삼경시에 너와 나와 자기 집으로 오라는 뜻이다 이놈아.
2: 예?
3: 그러니 네가 춘향 집을 알면 춘향 집 경치나 우선 좀 일러다오.
2: 예. 자.

里哟。사랑한다

올크르 에하르르서 단장밖에 솟아있고 소상증 파괴상은 뭐라 한 자야 등산웅이 얼씨구

0: 情写出娘子写不如我所以的
1: 来
2: 좋다좋다장원이정결하고송죽이울밀하니여의지철계로다예방자야책실로돌아가자
3: 이때요도령님책실로돌아와글을읽는뒤혼은벌써춘향집으로먼저건너가고등신만앉아놀이글로뛰어있겄다
0: 맹자견양해왕의신대왕알수보론천리래어이니역장요일이오구호이가
2: 야이글도뭐니까다대항을내라대학지도난제명명도가며제신민나며제지어지선이라남창은고군이오홍도난신부로다홍도의신부들이우리춘향의신부들이태고라전왕신은이속덕으로왕에껐다
4: 아여보시오도련님태고라전왕씨가이목덕으로왕했단말은들었어도쑥덕으로왕했단말은금시초문이오
2: 네이놈네가모르는말이다태고라전왕씨때는이가단단해서목덕을자셨거니와지금선배들이야이가단단치를못하니어찌목덕을자시겠느냐공자님이후세를생각하여물씬물씬한쑥덕으로고일하시고저명륜당에서현모하셨느니라
4: 도련님말씀은하늘이깜짝놀랄거짓말이구만이라
2: 예이놈잔만말고천자를들여오나
4: 아니도련님뜻밖의천자는웬일이시오
2: 네가모르는말이다이천자라하는것은칠서의본문이라뜻을새겨놓고보면은별별희한한맛이그속에다들어있느니라잔만말고어서들여오나
3: 야천자를내려놓니도련님이천자뒤풀이를하시겠다
0: 자시신천하니부행산시
1: 제하
0: 구요빈창의하늘촌축시어생지행하여금옥수화를받터스니영생만물따이유현미모흑정생

헌왕왈 지우 연태국 조금만 성세한 왕건의 은유도 우체황소와 겨자 조연홍 밤이 구조다를 부러 전원이 장부홍 보르기라 삼관이 취왕 거칠왕 천재 장을 씻고 추여일날이 억조 청생 개장하 강구현을 나를 오거신

78수 한도낙성 치루 정강필진 반응금야 숙창가라 원안금침 잘수 천대가 옛년 풍윤다열 춘추버릴열 올세 삼경야우 덤덤경의 배풀장 보기공명 꿈밖에라 포예한사 잘한

上，你不顾不讲，枪看都能一望天山啊，上苍生也出色棒，有穷没地方呐。

0: 백성을 강산의 경을 놓고 오매불망 우리 사랑 규룡 신처감 출장 부영야기 세류중마 광한록해 부르른 철저한 고운 대도 일세 모아도 나물려 이모니원 나라 천사만사 이룰서 이리저리 동이다 부지 세월 해제 종강 지체는 박대 모더는 예 대전 국별의 법종을 준향님 대행한테 대고 보이면 법종 여자가 대거군에
1: 판소리 춘향가 그 중에서 방자 이도령에게 춘향말 전하는 데 대목 함께 하셨습니다. 이도령 역의 조상현, 방자 역의 은희진 그리고 김명환의 북장단이었습니다.

가곡은 남창과 여창, 우조와 개면조의 여러 곡이 한바탕을 이룹니다. 그리고 한 곡마다 다양한 시를 얹어 부를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 가운데 여창 가곡 우조 이수대여, 버들은 시리 되고를 전해드립니다. 이수대엽은 둘째치라고도 해서 초수대엽 다음에 두 번째 있는 노래입니다. 버들은 사설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버들은 실이 되고 꾀꼬리는 북이 되어 북은 배틀에 딸린 도구로 틀에 세로로 걸린 날실 사이로 씨실을 넣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봄날 길게 늘어진 버들과 그 사이를 오가는 꾀꼬리를 마치 천을 짜는 것처럼 상상한 거죠. 여창 가곡 우주 이수대엽, 버들은 실이 되고, 이어지는 사설입니다. 93춘에 짜내는 이 나의 시름. 93춘은 봄날 석 달을 의미합니다. 근심이 가득한 사람에겐 아름다운 봄날도 시름 가득한 풍경으로 보이는 거죠. 이어지는 사설입니다. 누구서 녹음 방초를 승화시라 하던고. 녹음 방초 승화시는 푸른 나무가 우거진 그늘과 향기로운 풀이 꽃보다 낫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시름을 짜내고 있는 사람에겐 버들의 싱그런 초록빛이 좋게 보일 리 없겠죠. 그럼 여창 가곡 우주 이수대엽, 버들은 실이 되고를 이준하의 노래로 보내드립니다.

여창가곡 우주 이수대엽 버들은 이준아의 목소리였습니다. 이어서 고우석의 피리 연주로 이지윤이 작곡한 곡 Now 들려드립니다.

이재윤이 작곡한 Now, 고우석의 필연주였습니다. 값비싸고 이름난 명약보다 다정한 말 한마디에 치유가 될 수 있습니다. 오고 가는 다정한 말들 사이에 서로를 위하는 마음이 있어 언제나 힘이 나곤 합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요, 둥글의 당실 준비했습니다. 더 풍랑의 연주와 노래로 둥글의 당실 보내드리면서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악의 향기, 저는 아나운서 정지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새 아침의 클래식 아나운서 김지윤입니다. 오늘 첫 곡은 프랑스와 쿠프랭의 사랑의 나이팅게일 준비했습니다. 바르톨트 카이컨의 훌륭 연주, 로베르트 코넨의 합시코드 연주로 첫 곡 보내드립니다.

토요일 아침 새아침의 클래식 프랑스와 쿠프랭의 사랑의 나이팅게일로 문을 열었습니다. 플룻 연주에는 바르톨트 카이콘, 합시코드 연주에는 로베르토 코넨이었습니다. 이어서 주세페 타르티니의 바이올린 소나타 G단조, 일명 악마의 드릴의 전악장 전해드립니다. 시칠리안으로 시작해서 알레그로, 안단테, 알레그로, 안단테, 알레그로, 안단테, 알레그로, 아다지오에 이르는 전악장입니다. 이마지나리움 앙상블의 연주를 함께 하시죠.

작곡가 스스로 자신의 최고의 작품으로 꼽았던 타르트니의 바이올린 소나타 G단조 악마의 드릴 전악장을 이마지나리움 앙상블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이마지나리움 앙상블은요, 일 자르디노 아르모니코의 악장인 바이올리니스트 앤니코 오노프리가 2000년에 창단한 실내 악단입니다. 오늘 이들이 연주한 악마의 트릴은 작품의 초기 판본인 파도바 에디션을 따르는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새 아침의 클래식 세 번째로 만나보실 음악, 헨델의 오페라 알치나 헨델 작품 번호 34에 나오는 아리아입니다. 나에게로 돌아오세요 띄워드릴게요. 마법사 알치나의 여동생인 모르가나가 알치나가 잡은 기사 루지에로에게 반해 부르는 곡인데요. 소프라노 아만다 포사이스가 노래하고요. 자네 소리를 지휘하는 아폴로스 파이어가 연주합니다.

사랑에 대한 설렘 또 희망이 느껴지는 헨델의 오페라 알치나 헨델 작품 번호 34에 나오는 아리아 나에게로 돌아오세요 감상하셨습니다. 소프라노 아만다 포사이스가 노래했고요. 함께한 단체는 자네 소리를 지휘하는 아폴로스 파이어였습니다.

5월 2일 토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새 아침의 클래식 이번에 들으실 곡은 비발디의 플루트 협주곡 디장쇼 리용번호 428 홍방울스입니다. 알레그로 칸타빌레 알레그로의 전악장이고요. 리코드 연주자 세바스티앙 마크와 장 크리스토프 스피노지가 이끄는 앙상블 마테우스가 전악장 함께 연주합니다.

비발디의 플루트 협주곡 디장조 리용번호 428 홍방울새 전악장 감상하셨습니다. 리코더 연주자 세바스티안 와크와 장 크리스토프 스피노즈가 이끄는 앙상블 마테우스가 함께한 연주였습니다. 이어서 전 고전주의 시대의 민감 양식을 대표하는 음악가 칼필름 엠마누엘 바흐의 건반곡 띄워드립니다. 판타지 F샵 단조 보트킨 번호 67인데요. 데니 드라이버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하시죠.

변화무쌍하고 즉흥적인 느낌이 강한 전 고전주의 시대의 건반곡 칼필 벤마누엘 바흐의 판타지 F샵 단조 보트캠 번호 67을 피아니스트 데니 드라이버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끝곡은 바흐의 브란덴부르크 협주곡 5번 D장조 바흐 작품 번호 1050 중에서 1악장 알레그로 전해드립니다. 요하네스 프람졸로가 이끄는 앙상블 디드로가 연주합니다.

바흐의 브란덴부르크 협주곡 5번 D장조, 바흐 작품 번호 1050 중에서 1악장 알레그로, 요하네스 프람졸러가 이끄는 앙상블 디드로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토요일 아침입니다. 휴일 소중하게 보내세요. 지금까지 작가 양인용, 프로듀서 이현희, 아나운서 김지윤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지금이 휴식이 필요한 상태인지 확인할 지표가 몇 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잠을 자고 일어나도 피곤하다. 평소 좋아하던 일에도 의욕이 생기지 않는다. 집중력이 떨어지고 쉬운 결정도 미루게 된다. 나만 뒤처지는 것 같아 쉴 때도 불안하다. 다 때려치우고 도망가고 싶다. 이 중 몇 가지에 해당되시나요? 하나도 빠짐없이 내 얘기라는 생각이 든다면 일상을 잠시 멈추고 쉼이 필요한 때입니다. 낯선 곳으로의 여행이 처방전이 될지도 모릅니다. 소설가 알랭드 보통이 말했습니다. 자신이 하찮은 존재라는 생각 때문에 느끼는 불안에 좋은 치유책은 세계라는 거대한 공간을 여행하는 것.

발트 토이펠의 스페인 왈츠 작품 번호 236, 왈츠 에스파냐 들었습니다. 빌리 보스콥스키가 지휘하는 몬테카를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출발 FM과 함께 이재우 아나운서를 대신해서 진행하는 아나운서 이윤정입니다. 5월 2일 토요일 아침 첫 곡이었습니다. 앞서 알랭드 보통의 이야기로 문을 열었는데요. 그는 또 말합니다. 여행이 불가능하다면 예술 작품을 통해서 세상을 여행할 수 있다. 오늘 출발 FM과 함께해서 준비한 다양한 시대와 장소, 다양한 양식의 음악으로 너른 세상을 여행하면서 불안은 줄이고 쉼을 누리길 바랍니다. 림스키 코르사코프의 오페라 사드코 중 인도의 노래 듣겠습니다. 리처드 용재 오닐의 비올라, 크리스토퍼 박의 피아노 연주, 이어서 빌라로부스, 브라질풍의 바흐 5번, 브랜포드 마살리스의 소프라노 색소폰, 앤드루 리튼이 지휘하는 잉글리시 챔버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림스키 코르사코프의 오페라 사드코 중 인도의 노래, 리처드 용재 오닐의 비올라, 크리스토퍼 박의 피아노 연주, 이어서 빌라루부스, 브라질풍의 바흐 5번, 브랜포드 마살리스의 소프라노 색소폰, 앤드루 리튼이 지휘하는 잉글리시 챔버 오케스트라의 연주 함께했습니다. 프로코피에프의 피아노 협조곡 3번 시장조, 작품 번호 26번 중 1악장, 안단테 알레그로 듣겠습니다. 베조드 압두라이모프의 피아노, 유라이 발추아가 지휘하는 라이 국립교향악단입니다.

프로코피예프의 피아노 협주곡 3번 시장조 작품 번호 26번 중 1악장 안단테 알레그로 듣고 왔습니다. 베조드 압두라이모프의 피아노, 유라이 발추아가 지휘하는 라이 국립교향악단의 연주 함께했습니다. 토요일엔 여유롭게 전곡을 듣는 다만 말없이 감상하소서 코너가 있습니다. 오늘은 슈베르트의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환상곡 시장조 준비했습니다. 서정성과 기교로 선명한 인상을 남기는 이 곡, 중단 없이 이어지는 네 부분을 모두 듣습니다. 잠시 뒤 8시 기대해 주세요. 그리고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PC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콩으로 방송도 듣고 참여도 할 수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로 참여하실 분들은 샵 9310, 우물정 9310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이나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들고요. 또 홈페이지 사연과 신청곡 게시판도 열려 있습니다. 쇼팽의 피아노 소나타 3번 비단조 작품 번호 58 중 1악장 알레그로 마에스토소 피아니스트 마우리치오 폴리니의 연주입니다.

쇼팽의 피아노 소나타 3번 비단조 작품 번호 58 중 1악장 알레그로 마에스토소 피아니스트 마우리치오 폴리니의 연주로 함께했습니다. 이어서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의 커피 칸타타 바흐 작품 번호 211 중 아 커피는 얼마나 맛있는지 듣겠습니다. 소프라노 엠마 커크비 크리스토퍼 호그우드가 지휘하는 아카데미 오브 앵션 뮤직 이어서 헨델의 오페라 세르세 중 나무 그늘 아래서 옴브라 마이프 테너 플라시도 도밍고 마르첼로 비오티가 지휘하는 밀라노 주세페 베르디 교향악단의 연주입니다.

바흐의 커피 칸타타, 바흐 작품 번호 221 중 아, 커피는 얼마나 맛있는지 들었습니다. 소프라노 엠마 커크비, 크리스토퍼 호그우드가 지휘하는 아카데미 오브 앤션 뮤직, 이어서 헨델의 오페라 세르세 중 나무 그늘 아래서 옴브라 마이프, 테너 플라시도 도밍고, 마르첼로 비오티가 지휘하는 밀라노 주세페, 베르디 교향악단의 연주 함께했습니다. 멘델스존, 한여름밤의 꿈, 작품 번호 61, 서곡. 리카르도 샤이가 지휘하는 게반타우스 오케스트라의 연주 듣겠습니다.

맨델스존 한여름밤의 꿈 작품 번호 61 서곡 리카르도 샤이가 지휘하는 게반타우스 오케스트라의 연주 함께했습니다. 5월 2일 토요일 아침 KBS 클래식 FM 출발 FM과 함께를 듣고 계십니다.

언제나 음악이 있는 KBS 클래식 FM 출발 FM과 함께 저는 아나운서 이윤정입니다.

토요일에는 전학장을 듣습니다. 다만 말없이 감상하소서. 오늘은 슈베르트의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환상곡 시장조 준비했습니다. 슈베르트가 31살이 되던 해, 그러니까 그의 생애 마지막 해였던 1828년 초에 이 곡이 작곡됐어요. 슈베르트와 친구들의 모임인 슈베르트 야대에서 초연됐습니다. 전체 연주에 25분 내외 시간이 걸리고요. 느림, 빠름, 느림, 빠름. 이렇게 빠르기가 각기 다른 네 부분이 쭉 이어지도록 구성됩니다. 곡은 무척 고요하고 경건한 분위기로 시작해요. 피아노의 잔잔한 트레몰로 반주 위에 바이올린이 느리고 긴 호흡의 노래를 펼칩니다. 그렇게 차분하게 첫 부분이 끝나나 싶은 순간 빠르고 발랄한 리듬의 둘째 부분으로 넘어갑니다. 여기선 두 악기가 서로 앞서가고 뒤쫓는 긴박한 음악을 들려줍니다. 한없이 서정적으로 시작했던 곡이 갑자기 치열해지는 변화가 참 극적이죠. 그러더니 이런 변화가 한 번 더 일어납니다. 슈베르트가 자신의 가곡 선율을 가져와서 쓴 셋째 부분은 이 곡에서 가장 낭만적인 이중주를 들려줍니다. 슈베르트는 이 유려한 선율로 다양한 변주를 펼치고 처음에 트레몰로 부분을 잠시 회상하다가 빠르게 몰아치며 질주하는 넷째 부분으로 곡을 맺습니다. 이렇게 느림, 빠름, 느림, 빠름으로 이어지는 구성이 마치 소나타의 내악장 같기도 한데요. 재밌는 건 전체가 아타카로 쭉 이어서 연주된다는 겁니다. 앞서 이 곡의 연주 시간이 20분이 넘는다고 말씀드렸죠. 이 긴 곡을 분위기의 극적인 변화를 표현하면서 한 호흡으로 연주해내야 합니다. 게다가 바이올린과 피아노 모두 기교적으로 여간 복잡한 게 아닌데요. 그래서 슈베르트가 소나타 대신 환상곡이라는 제목을 붙인 건 아닐까 궁금해집니다. 슈베르트의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환상곡 시장조 전곡을 지금부터 다만 말없이 감상합니다.

슈베르트 환상곡 시장조, 도이치번호 934, 안단테 몰토, 알레그레토, 안단티노, 알레그로 비바체, 바이올리니스트 이자벨 파우스트, 피아니스트 알렉산더 멜니코프의 연주로 들었습니다. 토요일에는 전곡을 듣습니다. 다만 말없이 감상하소서. 오늘은 슈베르트의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환상곡 시장조로 함께했습니다. 슈만의 환상곡 시장조 작품 번호 17번 중 2악장 적당히 아주 활기차게 듣겠습니다. 스티븐 허프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슈만의 환상곡 시장조 작품 번호 17번 중 2악장 적당히 아주 활기차게 들었습니다. 스티븐 허프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했습니다. 시벨리우스 카렐리아 모음곡 작품 번호 11번 첫 번째 곡은 인테르메조 모데라토 두 번째 곡은 발라드 템포 디 메누에토 세 번째 곡은 알라 마르치아 모데라토 요엘 레비가 지휘하는 애틀란타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 감상하시죠.

시벨리우스의 카렐리아 모음곡 작품 번호 11번. 첫 번째 곡은 인테르메조 모데라토, 두 번째 곡 발라드 템포 디 메누에토, 세 번째 곡 알라 마르치아 모데라토 들었습니다. 요엘 레비가 지휘하는 애틀란타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 함께했습니다. 이어서 끝곡입니다. 포스터의 어려운 시절은 지나가고, 바리톤 토마스 햄슨의 음성으로 들을게요. 5월 2일 토요일 아침에 보내드린 출발 FM과 함께 지금까지 작가 김지현, 연출의 조정현, 저는 이재후 아나운서를 대신해서 진행한 아나운서 이윤정이었습니다.

0: 샤프 에드워드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